0: 娃还在继续教给他一些比赛的诀窍。
1: 什么路都服我，全都服我，
2: 全都服我。
1: 一个都服的，后面他在他们说话，他说的我吃了点青菜，上面吧很大的。他这里出来这些都是找那个蔬菜啊，咱们那个全部都吃的。
2: 那我的那个没事。
3: 哪来的？
4: 哎，给你找我吧，没路了。
3: 你给你们问一下，给我认得上。너무 세 들어 들어 근데 내 눈이 무서워. 무슨 눈을 보였지? 오늘도 술 볼까?
5: 네.
3: 며느랑 타투스가 덥고.
5: 예.
3: 믿을지?
5: 믿어.
3: 옛날에 하루가 맛 볼까 어떻게?
5: 예.
4: 조금 해가 또 내기자. 며느랑 나 살로 올라가서 차고 왔다.